0: 지휘 전해 주세요.
1: 그럼
0: 원 전해 주세요.
1: 원 전해 주세요.
0: 222-122 Chuckle Bean 2602 North Summit for a caller having a mental breakdown. Just wanting to talk to PD Mercy Staging.
1: 222-122, I'm clear.
2: T14 status. Clear stable.